0: 빵짱 예비촌.
1: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사파에서 스쿨 스플라이스 빵가 온갖 가밋 서브라이
0: 빵짱 예비촌.
1: 마다모 필리언 임포르테 밀로칼 끈방한 바가이 사칼로와카
0: 빵짱 예비촌.
1: 바라사 달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비촌.
1: 이 방금 말한 그런 프레스가 한 일라바스 부카스 24 horas.
2: 초이 빠바칼 고비 카페 초이.
3: 안녕하 카페. Tea and wine.
2: 아이 니라고 나 초이 아. 아기 난 라이프에 수봉에 스틱 도안.
4: 1, 2, 3 More music all night.
5: Para lamang ABC.
4: Music so right.
5: More Sagabi.
4: Just the way it should be. More Sagabi.

0: 빵짱 예비죠.
1: 국제도 수리가로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빵가운데 가밋 스마라이
0: 빵짱 예비죠.
1: 뭐다모 필리언 임포트 로컬 끝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
0: 빵짱 예비죠.
1: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비죠.
1: 마이 망가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카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
2: 쭈이쭈이 may kutsa na ka na, Choy?
3: Oo, pila ka kabilo gusto mo, ha?
2: Choy, tumuha, Choy. Kinanglan ko ni Choy, inagdaga mga kutsara, Choy, para may magbisita man ka bayi sa kabuhi ko.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room for the first time, take a few seconds to look around. Quietly identify to exits a door, a hallway, or even a window that could be a safe way out during an emergency. In situations like that, every second counts. And if someone seems to be watching you too closely, make brief eye contact. It shows you're aware of your surroundings and it lowers the chance of being targeted.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